0: 시작됐대.
1: 잠시 지르는데 알고.
2: 약간의 멜로디나 몸상.
0: 시에라 라 밤바라 나도 더 보여봐라. 시에라 라 밤바라 nada te puede parar y ya toca el estilo, toca el estilo, toca el stylist, toca el estilo.